너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를 바람 그리고 눈물 벗고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억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라기 모든 건 바람 못돼 너에게 안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